0: 참아지 가능 혼다 사석치도 은차긴 스는 무더네 토스케노 투르르단 실링고 라라죠 허라네 성근 득시울승 싱글뜻 노 투르르긴 고르두가르 볼기 태허룰라 타샨 샌더허노
1: 사인 발치간 우르흠 선석치도 은치인 흐트루드가르 마나허라네 소룰지력치 버호긴 소룰지든 빛승 오르싱승 소일 오둠질지 흑주득 오브기승 소룰지력 선석이

0: 장인서제하향주가지라테라다
1: 한원희나구이진대원타이스티히번세니
0: 호전호전도시번
1: 낫다도허벅
0: 둥둘히주나
1: 원희나구타이스니
0: 가리난리
1: 훌리노

그리 타하래 헤노이도 월 예니 있던 예수는 왕망도 취수 우임 등내들이 서구다 또 데리고는 그 훌전히 물을 것 더문나 또 그건 헬다

0: 结婚了呢，哎呀，咱们还得问他结。头发你又记得留住我们去呢，
1: 希望给咱弄
0: 啊，到给咱往里边呢，
1: 我
0: 手头给他给他钱，
1: 人
0: 他给他钱，
1: 多少是他
0: 那人这个，
1: 等几年，
0: 也是不用说说，
1: 可是
0: 也是没了没说，也分了咱们了。
1: 到了回去门头，门和头呢，
0: 他那个这个盖完了把子，你那两家混地下去了，
1: 头个了头进
0: 个嘞，把陪着那回来呢，我们团的刘主公桃花女呢，我们把钱也是我做的去，大家讲
1: 我们把你
0: 那个探出来干你们，
1: 等
0: 探出来干你们，
1: 我
0: 不是错干，也不讲不是憨谈。트럭클린 트럭진 화든 개소리 두릅탑 불다 겠자 그르바 산드라 트럭클 제트란지 개소리 오갈뜨기모 다섯뜨기모 소란티 하쩌거락스 짭기메
1: 은하게도 임신 귀설 일라고 모두 집을
0: 받아 개소리 꼬아 들어와 얍지라 그래서